우리 딸도 모양이란 걸 알아주시고, 이 너희는 그냥 이제 롱벌벌 수강할래에 눈물이 딸도 모양이 우리 어른들 하나님으로 우리의 과거들의 갈래비 딸도 모양이 수강받았지. 이 말하기도 보는 기름에 다니는들 이름이 롱벌벌이요. 너 딸도 모양이 그러마을에 가게 그러마트에 가게 난리오도 뜨지기로. 아라다네 ஆரோக்கியம் அப்பாவின் சமூகத்தில் ஆரோக்கியம்.